0: 이랬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. 믿어.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믿고 붙어. 알았지?
1: 우리 비가 울었어?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.
0: 내가 박창호를 진짜 많이 사랑하나 봐. 다 죽는 것보다

0: 여보. 나 오늘 장기 면회갔다가 호텔 잤어.
1: 걱정하지 마, 자기야. 이거 다 금방 해결돼. 내가 다 해결할 거야.
2: 이 원수 같은 놈, 진짜.
3: 야.
2: 무죄 발끈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 있다는 거 잊지 마.
1: 냄새 빨리 날 텐데.
2: 지금 냄새가 뭐가 좋아?

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.

0: 아까 표현을 하니까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
1: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2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를

0: 번째 단추씬을 더 터뜨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
1: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2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3: 사실 경쟁이야.
4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
2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어요.